손경민의 한 사람 그리고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연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늘 문을 이 두 곡으로 열어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든 순종의 마음들이 참 아름답게 연결되는 곡이었죠. 찬양의 고백처럼 어제 진행됐던 오병이어 특별 생방송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한 사람들이 모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도시락 이것 하나뿐인데 이것이 과연 무슨 힘이 될까 망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0: 순종의 한 사람이고 그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선포될 복음의 메시지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죠. 그 거룩한 여정에 극동방송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곡 이어나가는 동안에 2220님이 기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어제 방송 들으시다가 어제 해야지 하고 깜빡 놓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기적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2220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전히 주님께 이 작은 도시락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이 아침에도 들어주셨네요. 이 방송을 듣고 절망에서 낙심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옮겨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여전히 용기 내기를 원하시는 빈들 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곡들로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입니다.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김미경이 불러요. 주님은 나에게. 이어지는 곡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제도 기적 헌금 함께 하지 못하셔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2220님처럼 기적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세요.
1: 어둠 속에서 발짓하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꼭 살아있으라.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인 유혹에 직면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셔서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돼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만일 당신이 내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 여정으로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2일차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인 유혹에 직면했다 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여정 이어서 연주곡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비올라 연주 들으셨어요. 이한나의 고요한 바다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보에였습니다. 크리스털 수진김의 오보에 연주, 피아노 이샤론의 연주였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최명자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앞서 들으신 곡은 박주옥의 은혜 아니면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풍성한 찬양 여행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기적 헌금을 오늘 아침 새롭게 작정해주고 계십니다. 8664님 기적 두구좌겠습니다. 매일 출근길 극동방송 애청자로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10만원씩 10개월 심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또 어제 모금방송 이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 또 편안한 찬양과 연주 속에서 8664님 오늘 아침 또 마음을 먹으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8121님 기적 구자로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소중한 헌금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이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물질을 심어주시면서 기도도 함께 심어주실 줄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이 서머 스페셜이 행복하고 좋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멋진 연주곡뿐만 아니라 클래식곡까지 음원의 선곡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것. 평소에는 여러분과 또 찬양 외에 또 말씀과 또 교양 프로그램들로 가깝게 다가가는데요. 이 여름 구간은 좀 시원하게 7월, 8월 두 달간 여러분들과 풍성한 찬양의 여정 함께 떠나고요. 특별히 잘 들어볼 수 없었던 음원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소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클래식은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바리에이션 18에서 24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마지막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걸작이죠.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의 주제를 바탕으로 만든 24개의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변주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것은 18번 변주부터 24번, 그러니까 마지막 변주까지 이 작품의 가장 화려한 절정과 대단원을 장식하는 핵심 서사 구간을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단테 칸타빌레 제18변주로 시작해서 24변주까지 띄워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막 듣게 되실 18변주를 가장 좋아합니다만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선율이 나오네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또 무대에 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적도 있는 곡이기 때문에 들으셨을 때 그저 낯설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협주곡풍들의 곡들이 또 마지막에 꽝꽝꽝 하며 화려하게 끝을 맺곤 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라흐마니노프 24변주 마지막에 모든 오케스트라의 호령을 멈추게 한 뒤에 피아노가 파가니니 주제 파편을 아주 여리게 피치카토처럼 가볍게 툭 던지듯이

위트있게 연주하면서 곡을 아주 재밌게 재치있게 끝맸습니다. 거대한 폭풍 뒤에 찾아오는 이 재치있는 마무리가 이 곡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짱 이브 티보테가 피아노로 연주하고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가 협연합니다. 이 곡 함께 감상하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마무리가 위트있고 깔끔했습니다. 장이브 티모테의 피아노 연주,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위한 걸작이었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변주 18부터 24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은 여기까지예요. 차유미였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늘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게 되셨을까요?
1: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부 회장할 때인데 와서 형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부가 이전에 하던 체제에서 완전히 바꿔서 양육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학부 회장이라는 그것도 없애고 리더 체제로 바꿔서 할 때에 형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시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라 그럴까요? 안 맞아요.
2: 대학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목사님의 걸음은 결국 목회자의 길로 이어집니다.
1: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을쯤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느냐. 가만 놔두면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서 대학부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월달이 됐을 때 신학교를 가려면 노회에서 시험도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 부친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이듬해 신학교 가게 된 거죠.
2: 험난한 여정입니다. 목회자의 길은. 이기열 목사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 부목사 생활은 저기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했고요. 승동교회에서 만 7년, 해수로는 8년 사역을 한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조금 이름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기로 그런 교회인데 10년 된 교회에서는 내가 7번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지나니까 교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2: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0: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기열 목사님께는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1: 그 부교육자한테만 내가 기도원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기도원을 한 주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간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기도실과 숙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인데, 어느 날

0: 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주님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듬날 그 이튿날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1: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0: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침반 출판사의 김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방송 한번 해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뭐 교회가 아직 개척해서 뭐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헌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좀 쉬고 그 이후에 지금 양육국장 하시는 신효석 국장님이 속초에 계실 때 속초에 가서 국장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강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7년 전쯤 이야기예요.

0: 임현주 사모님, 81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이 훨씬 더 이렇게 지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내와 또 아이들,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딸과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이후의 삶이 늘 축복된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복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삶. 사모님을 향한 이기열 목사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사실은 기도 제목이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인데 정말 우리가 가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기열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 전파선교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샬롬!

0: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갈 6개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반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앞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뜬 데 대해서 우리는 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을 살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앞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보면서 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 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앞으로 6개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들로 선하게

때에 12월 31일까지 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는 그거를 영적인 깨달음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는 성경적인 올바른 축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관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연거푸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좀 마음이 흐트러질만 할 때쯤 되면 절기를 꼭꼭 끼워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받은 것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는 게 복이다, 드리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게 복이다.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저 여리고 땅에 큰 부자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지위가 대단했고 가진 재산이 대단했고 그의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삭개오가 삶이 참 행복했다, 즐거웠다, 감사가 넘쳤다, 그는 축복받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으로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졌을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던가요?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는 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주는 사람으로 탈바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에 대한 개념은 믿음 안에서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 아니고는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악착같이 얻어라, 더 가져라, 쟁취해라, 이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로부터 이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얼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면은 그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축복의 최절정을 선언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더라도 구원의 축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아예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서 축복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참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많고 또 영적으로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나자 해서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덕천교회에 좀 헌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 주보에 있는 계좌를 알려드리면서 이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 여름 사역에 또 이 덕천교회에 쓸 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헌금을 보내면은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꼭 필요한데 써주시면 좋겠다고. 들어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을 헌금을 하시겠다. 오늘 아마 재정부에서 개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분이 얘기를 이래 하신 얼굴 표정을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을까요?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아시는 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그 민생지원금 같은 거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마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처럼 민생지원금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놀라봐요. 100억을 준다면은, 100억을. 여러분,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으로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죠. 안 받을 분은 받아서 날 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자,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일 통장에 100억씩을 다 입금시켜 송금해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조건을 하나 붙였더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건이 뭔고 하니, 100억을 받는 대신 받는 즉시 그날부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 다시 여쭙습니다. 앞을 안 봐도 좋으니 나는 100억을 받겠다 생각하는 분 1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100억 그거 안 받고 말지, 난 그냥 이렇게 보는 본체로 사는 게 좋아요. 이 2번이에요. 여기 1번에 손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내가 보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100억을 받겠다? 어리석은 인생이지. 나는 이대로가 좋아. 100억 없어도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게 좋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뜨고 보고 계시다는 것은 100억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눈을 뜨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 마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여쭤봅시다. 만약 내일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으로 100억을 드리는데 대신에 받는 즉시 걸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못 걸어도 좋으니 나는 100억 받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곤란하지요. 나는 100억 안 받아도 좋으니 이대로 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멀쩡한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은 100억보다가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다리는 100억보다 더 귀한 가치, 내 눈은 100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는 그냥 왔는데 돌아갈 때는 200억을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게 영적인 고리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섬기는 일로, 나누는 일로, 베푸는 일로 제2, 제3의 삭개오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인의 올바른 축복과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역물이에요. 아차하면 까먹고요, 아차하면 삶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챕터를 한 챕터씩 끼워 넣어놨어요. 뭐를? 요맘때쯤 되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요맘때쯤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요맘때쯤은 성탄절이다, 요맘때쯤은 부활절이다. 절기를 끼워 놓아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었을까요? 거기는 자유도 없습니다. 노역입니다. 노동입니다. 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했고 억울했고 속상했고 눈물로 밤을 지샌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잊어먹거든요. 가난했던 그 시절, 자유가 없었던 그 노예 시절, 그렇게 괴롭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많은 날들을 사람들은 잊어먹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배가 부르니까, 배에 기름이 끼니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인생 망치기 싫거든 그때 그 시절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가난했던 시절, 병들었던 시절, 아팠던 시절, 내가 정말 숨쉬기조차 힘겨웠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면 오늘 내 삶을 흐트러지게 살 수 있을까요? 잘난 척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경거망동할 수 있을까요?

오만 불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옷깃을 여미면서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나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관계없이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소망이 전혀 없다 이 뜻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했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했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피도 주시고 살도 주시고 오늘 그 주신 것을 이 현장에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떡으로만 살지 모르지만은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눈으로 보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귀로 들으면서, 오늘 성찬은 입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셨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다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경사입니까? 집안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엄마가 나병에서 나았다, 애들이 나았다, 집안의 경사지요.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살았으면서도 그 기적을 놓치고 마느냐 이 말입니다. 아홉 사람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접촉점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여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돌아온 이방인 열 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열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에 대하여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돌아왔습니까? 이 사람은 알았거든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러다가 그냥 나병으로 그냥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다가 나는 그냥 쓸쓸히 죽어 마땅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날 고쳐줬잖아. 예수님 날 고쳐줬잖아. 예수님 날 살려줬잖아. 그분 어디 있지? 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떠올린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을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마움을 고백하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영혼 구원 못 받고 그래 병 하나 고쳤다 합시다. 암병 고친 사람 있어요 기도로? 그런데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암병 고친 그 사람 한두 해 교회 나오더니 떠나 술 고주망태가 되더라. 성경은 일일이 소상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아홉 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 뭘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착하게 살았을까? 아니요. 더 큰 죄 지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만나

0: 나병 고침 받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살다가 쓸쓸히 죽어갔겠지만은 고침 받고 나서 더 큰 도박꾼이 되고 더 큰 술 주정뱅이가 되고 더 큰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문둥병 즉 나병 환자에서 고침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복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지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는 더 큰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이어져야, 영적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관이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축복관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킵니까? 아, 그래야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유월절 지켜. 예. 칠칠절 지켜. 맥주절. 예. 장막절 수장절 지켜. 예. 왜 지켜야 합니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셨는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복받은 줄 아느냐? 귀신도 쫓아냈다, 병든 자도 고쳤다, 오만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펼쳤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더냐?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의미가 없고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운 것도 의미가 없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나면 더 안 됩니다. 잘 알기는 잘하네, 말은 잘하네,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합니까?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무리야. 저분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 저분은 아는 대로 사는 분이야. 그래서 지행일치, 신행일치, 환학행일치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오늘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39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하나생교의 윤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의 말씀은 시니어를 위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누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50대, 60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은 동영상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쇼츠 쪽으로 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부산이 지금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이도 많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라는 그런 속임.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시내산 앞에 서 있었던 70명의 장로를 기억하시죠? 70명의 장로님 전부 다 할아버지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70명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오는 이 안나의 부르심이 뭔가요? 그렇죠. 84년 되었습니다. 과부된 지 7년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16살에 결혼했다면 지금 현재 이 할머니의 나이는 107세입니다. 그 100살이 넘긴 나이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성전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이 방송을 듣는 시니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도 누가복음 1장 39절에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마리아 고등학생 나이로 추정하죠. 16세, 17세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사벳은 할머니입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10대와 60대가 같이 3개월을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10대와 60대가 만나서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겠죠. 다음 세대들의 고민, 고통. 이분에게는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10대 임신한 그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고 할머니는 그를 위로해 줬죠. 그래서 여기 두

0: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니어 군대들을 일으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고통 중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시니어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저는 방광암 3기 치료 중이며 힘든 치료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0: 예, 기도로 메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방광암 3기 그리고 항암 치료. 이 과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고통의 그 고통의 힘듦과 무거움을. 정말 이 부분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다 보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이분에게는 지금인 것 같고,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런 중심과 진심을 보시고 주께서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치료 모든 과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 기도에 나의 모든 것을 실는 것, 그것이 잘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고통과 항암과 여러 가지 병상에서의 그 고통의 그 시간과 치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분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뭔가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상황에서 주님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특히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0417님 곧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9215님 74세인 친정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5억을 대출해서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액이 되어 집과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요. 매수자가 없습니다. 속히 매도돼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빚이 많으시네요.
1: 네.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동생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시고 마음도 약해지시고 건강도 안 좋고 빚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치 산을 넘어서 들판이 나와야 되는데 산을 넘으니 또 산이 나오고 더 높은 산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혹시 그런 시기라면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이 집과 밭이 팔려야 되겠죠. 이게 팔려야 이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큰 덩어리 하나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좀 역사해 주셔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 집과 밭이 매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한 기도, 그 기도의 영까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요.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빠는 여동생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빚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0: 이 집과 밭이 매도되어짐으로 한 덩어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야 되겠고 그 중에 하나는 집과 밭이 팔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밭이 눈에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눈에 이 땅과 집이 좋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팔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빚이 해결되어서 빚으로 오는 무게감에서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도 주께서 해결할 수 있으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무능을 느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9507님의 응답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딸의 건강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딸의 피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150으로 크게 좋아졌고 간 수치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건강 회복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사연 올리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 응답 사연은 참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어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오늘 혜택은 제가 보네요. 어쨌든 이분이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 간이 지방간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그다음 수치들 간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는 이분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치가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예물로 받으시고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찬송을 주님 받으시고 이분의 딸에게 더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의 회복과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7999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몽골 선교 트립 중입니다. 선교 중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몽골에 개척한 교회가 잘 정착하고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한 일행 모두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 몽골의 교회 이들의 헌신과 피를 통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더 성장하고 수많은 몽골인들이 회복되고 전도되고 선교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간 팀들이 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몽골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팀과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몽골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0: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희생과 헌신과 땀이 있어야 그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몽골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더 완성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노력하고 선교하고 희생하는 이 팀들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목사님과 전체 운영자들과 모든 활동과 모든 시간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몽골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불을 지피고 돌아오는 정말 살아있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6347님, 어머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어머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요. 하루속히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를 위한 딸의 기도처럼 느껴지군요. 어머니의 그 무릎 관절, 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졌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엄마, 젊을 때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나이가 들면 젊은 자녀가 부모의 무릎 관절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게 이런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딸이 엄마의 무릎 관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가 화대를 보상이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증거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머니의 다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말년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기도를, 이 자녀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어머니의 무릎 관절과 양쪽 다리는 왜 아프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자녀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가 기도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이 아픈 어머님의 양쪽 다리와 무릎 관절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말년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지 않도록 주께서 이 어머님의 두 다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수많은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관절과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을 소모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워왔던 이 땅에, 부산에 있는, 경남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의 관절과 다리와 근육까지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5338님, 친정 오빠가 작년에 79세 나이로 천국에 가신 지 일주기가 되어옵니다. 올케 언니와 조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힘주시며, 이 땅에 사는 저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놀랍죠?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내가, 나의 친족들과 자녀들이 다시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79세 천국에 가신 오빠의 마음을 혹시 읽어본다면, 지금 지상에 남겨져 있는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것, 그걸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을 하나님, 이 가정이 다 구원받고 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가 있는 천국 성도가 된 오빠,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0: 읽기도 하고 무엇을 소원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지상에 남겨진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을 천국에서 그는 만나보길 원하겠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자손들과 가족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가 다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과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친정 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는데요. 이모님도 같이 병원에 가시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모가 너무 불편해서 이모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이모님이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아,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고 어머니가 회복돼야 되고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에 대한 조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이분에게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또 이모는 분명히 내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는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모든 전 과정이 순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주셔서 관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모가 또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모도 좀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일 그 어머니를 치료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긴장 관계가 되지 않도록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에게 관용과 관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유성수였습니다. 진행한 저는 이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최고의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 가정,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모든 행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어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꽈배기처럼 풀리지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설교를 행한 것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 산에서 죽게 되는데, 사명에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세 번의 설교인데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느보 산이 나와 있죠. 모압평지 느보산 위에 딱 올라가서 그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이 12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자. 많은 분이 새로운 신, 새로운 신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뭐 귀신 신으로는 오해하지 않지만 어떤 신의 신으로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령을 거듭 당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반복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딱 던졌는데 그대로 십계명을 100%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그 말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해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같이 와서 아침 밥도 잘 먹고 편식하지 않고 그리고 큐티하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또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양치질 알아서 착착착착 잘하고요. 방 청소 탁탁 FM 틀어 팍팍 하는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사랑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호등 잘 지키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 잘하고 막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성에 있어서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지독스럽게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 번 얘기한 거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설교 요약을 통하여 재탕 반복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서간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청년이 한 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뭐 갖춘 게 없어요. 미리 월급을 1년치 10년치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의 상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직장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군대를 입대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는데 이것은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잘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냐 하면 기억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 오순절의 삶을 살았는데 절기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천 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장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장막절, 오순절을 지켜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먼 거리를 와야 됩니다. 가장 귀한 첫 예물을 준비해서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셨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셨고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잘난 맛으로 삽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와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것 중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와 명철과 사업과 직장의 수완으로 가진 내 재물 가운데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데 내 것 중에서 내 호주머니 속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5대 제사와 같은 모든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장막절에서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정신만큼은 신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재조명하여서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는 것, 첫째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쳐서 죽임을 당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정한 장소에 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신학시대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회당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뭐 아무 때서나 드려도 되지. 물론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정하신 장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칼럼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인데 11조 폐지론을 이야기를 하고 절기에 대해서 구약의 정신을 구약의
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신약 시대에 매주일이 절기가 되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에 인색한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되었는데 무슨 뭐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천년매를 드리냐면서 이렇게

0: 비난하고 이렇게 욕을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교회 목회를 할 때도 한 성도님이 그 교회를 도와준다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카톡방에다가 성도들은 모든 방에다가 십일조가 폐지되는데 왜 십일조를 드리냐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지도도 받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도 지키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결론은 뭐냐 하면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 드리기, 혼자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데 사람들에게 다 카톡 해가지고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마구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에서는 심각하게 인색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때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1: 하나님의 구원하심.
0: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인칭으로 고백을 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정한 장소에서 올려드리면서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람 출신은 아니지만은 아람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만나 열두 후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유리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별볼일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거짓말과 사기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고 강성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들이 번성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노예의 생활을 하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역사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든 방황하고 방탕했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죄값으로 마귀의 종노릇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는데 사제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승천된 존재가 되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 벌레 같은 죄인이었는데 죄인

0: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결혼 생활 한 30년 가까이를 술 중독과 쾌락 중독에 빠져서 아내를 하대하고 학대하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겁도 없이 무서운 것도 없이 막 살았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신혼부인데 그렇게 살다가 안하무인으로 살고 밤무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의 또 간절한 눈물의 기도, 30년 동안 이어지는 눈물의 기도와 또 목사님의 심방과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서 한 번만 교회를 가보자 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주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주셨는데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괴팍했던 그 성격을 가진 그분이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고 주님을 만났어. 몇 시간 동안 울며 통회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그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이 살았어요. 물론 한 번씩 욱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늘 변화된 아내를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이에요. 자기와 같이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눈물로 간증하며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1: 하나님의 인도하심.
0: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는 그 사건을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칵 집어가지고 옮겨주고 둥지를 옮겨서 거기서 또 먹이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늘로 모든 것을 다 장치를 마련해주는 독수리 새끼로 어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430년 동안의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탁 건져서 옮겨주는 것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기후를 보호하시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시고 물론 이들이 범죄했을 때 때로는 징계의 도구를 쓰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놀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목적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자꾸만 광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만 광야가 끝이 없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만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물 없는 건조한 땅을 그냥에 하신 것은 나의 완악한 재성을 깨뜨리시고 나의 교만을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과거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다면 잘 되었을 텐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장담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람 외에는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저 라스베가스에 있지. 라스베가스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뉴욕이 맨하탄에 가 있지, 맞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일 수 있어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위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비록 그 삶이 고단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뜻대로 됐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0: 원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도 2012년도에 비자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기도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비자를요 거절당해가지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서 내려오는데 막 미국이 나를 거절하면 나도 미국 안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버티다가 14년 만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요. 그 뜻대로 되었다면 물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했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싶어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하는 길이 좁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뱀과 정갈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불뱀과 정갈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많아요. 정갈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샘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1: 하나님의 축복하심.
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죠. 아이 성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첫 예물을 드리며 첫 만물을 드리면서 포도와 감람나무를 얻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지 않으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적과꿀이 흐르느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죽어도 천국 가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창고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과 11조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오늘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만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인들은 성읍이 없었잖아요.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로 치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주고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에 지진이 나타났을 때 요셉의 창고음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 우간다 이러한 이 학교 건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인재를 세우고 주공하는 다음 세대 우간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첫 열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에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거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움켜쥐면 기쁠 것 같죠. 오히려 불안합니다. 내 것을 빼앗을까봐 다 움켜쥐면요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정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너무너무 부모님이 잘 살아

0: 가서 뭐안 해준 게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주었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었고, 뭐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거 과외도 다 시켜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해줬습니다. 막 소고기도 A++++를 사주고요. 모든 거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직업 비교하면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또 다른 자녀는 부모가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잘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우처럼 저처럼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총 받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었고,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의식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그 특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깨어져서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이 하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천년예매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7월 8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국민 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인권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보급마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학교에서는 지난해 2천 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의 영성으로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스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안전한 그늘이 되어주는 곳,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참된 쉼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은요, 피아 워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이어지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웅재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아이노스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31절에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고 해요. 80세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편에서 그를 공격했지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고자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왔고 다윗이 회복된 지금도 그를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헌신은 한결같아요. 그럼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뭐라고 제안하나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을 당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아진 시절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내가 어떤 지분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나 공동체에 베풀어온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는 않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해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음식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

우리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노년의 자신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 미각도 둔해지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궁중에 들어가 보았자 왕에게 누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의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은 공감이며 그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욕망의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정직하게 인식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르실레는 37절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라고 해요. 화려한 왕궁의 삶보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합당한 길임을 알았어요.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겉은 늙어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 나 노년의 안락함에 연연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해가는 것이 곧 성화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 성공이나 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내 분수와 한계를 잘 지키고 있나요?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바라신 부모님은 또 딸이라며 실망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언니와 비교당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언니 때문에 예배에 늦었는데 전도사님은 제 팔을 꼬집으며 너 때문에 늦었지?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33절과 34절에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은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저 같으면 드디어 왕이 내 가치를 알아준다며 저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결혼 후 나님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셨어요. 얼마 전 4살 된 막내 아들의 엄마도 누구 엄마처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라는 말에 열등감과 상처가 올라왔어요. 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둘째 아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새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저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바르실레처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새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숙제를 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해요. 자신은 가지 않겠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세상 영예는 거절했지만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0: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욕심을 버리며 겸손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던 헌신의 복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해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별과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답게 작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와요. 그 순간에 바르실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여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생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가 많고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좇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북녘당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 뼘 한 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기입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뼘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 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신청 찬송이었던 오신실 하신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 세 가지 목이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2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분이 계시다면은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 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인데요.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딜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에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 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 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이 지역이 유독 많긴 했습니다.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와, 8224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의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

복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 앤팜 제주 청사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의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정답 함경북도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이 함경북도가 맞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어요? 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마주하고 나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5분 중 1분, 함경남도가 10분 가운데 1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개성이,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2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E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불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시험이 없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주권 인정하기. 시작! 고난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네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생 있다가 영원토록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단어는요, 아유 무서워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무너무나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뜨거운 내 마음속에 불로 임하니까 주여 화로소이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를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버들버들 떨면서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예배제가 되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불이 입술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숙소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축소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보는 자가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고칠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정결함으로 거룩해지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익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 분별해놨다, 구별해놨다라는 것이 거룩한 뜻입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거룩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행실이 그냥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전체,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며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의 말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우리의 혀를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간관계를 하고 있죠. 집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그리고 직장에 가면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내 삶의 방향이 거룩함,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너희들은 거룩하라. 모든 행실을 주 앞에 초점 맞춰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것, 표정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8절로 넘어가면 헛된 행실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행실과 반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이 물려줬던 헛된 행실이 있는데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거룩하라, 참된 행실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속이 꽉 차있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면 공허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종교는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령의 불이 없는 상태, 이게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같은 연단을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들어와야지만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평안할 때는 꽤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가 도전을 하고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줄로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다시 내 안에서 차가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 저 사람들이 알아줄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기심이 발동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건네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청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0: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수없이 많은 죄들이, 더러움들이 걸러지는 것이죠. 그 필터가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내 안의 찌꺼기들, 하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주님, 오히려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나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하염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 붙들기. 시작! 십자가 붙들기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은 사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임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넘어서 저 암벽을 타는 사람들은요, 앵커라고 해서 못에 박혀서 단단히 고정하는 것들과 발을 지탱하고 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앵커는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한 행위가 옳아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려진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너무나 시험의 불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결함으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근데 목사님, 끝까지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1년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눈물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뭐냐?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이 절대 희망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예,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보리는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맥추감사주일이 가장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킬까? 추수감사주일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한여름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날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 해의 농사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이 있죠. 따라서 이 절기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주간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는 풍습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맥추절은 첫째로 소산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첫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를 포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얻게 될 모든 것,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열매를 얻기까지 수고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열매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 열매가 너무 반갑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마치 가게에 첫 손님 한 명이 왔다고 그날 장사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맥주절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러면 그 처음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첫 학기를 마치고 기말고사 시험에서 60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첫날 영업해서 겨우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짓거리만 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또 온전히 받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구약 맥주절의 문자적 재현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반기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좋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아쉽거나 쓰라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감사를 기쁘게 또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의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맞이한 맥주절은 사실 보리의 추수도 없었고 어떤 곡식의 추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리 추수의 의미로 이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만큼이나 이 맥주절이 아마 그들에게 뜬금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첫 해에 첫 맥주절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곡식의 첫 수확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곡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곡식이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며 육신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물질 지향적 사

물질에 감사하는 삶이 아닌 말씀지향적 삶, 말씀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만나처럼 매일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의 수확이 어떻습니까? 풍년이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여집사님을 교회에서 잠시 뵈었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날 한 친구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 집사님 얼굴에 정말 은혜가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분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지혜를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으며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첫 번째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의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맥추절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맥추절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맥추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날이 본의 아니게 맥추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맥추절의 설계도에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탄생이라는 그 계획을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추절과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그림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같은 그림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서 성령 강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맥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성령 강림이라는 큰 그림이 이미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맥추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곡식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은 훨씬 신앙적이고 깊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고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열매에서 이 맥추절의 의미가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령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인격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랑과 기쁨과 화평, 용서와 희생과 봉사,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발견한 실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약의 3대 절기의 의미를 다 꿰뚫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죠. 맥추절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모든 능력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에 춤을 춰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절은 최후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영적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애매하게 지키면 안 됩니다. 나의 산업과 내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맥추절에 담아두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 돼.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경자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덕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원이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원 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1: 네.
0: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전라남도 네.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또 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네.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0: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교회 아니 아니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렇죠.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1: 네,
0: 극동방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으로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네, 당첨돼서 전화를 한
1: 아,
0: 거고 선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1: 우와.
0: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1: 네.
0: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아, 근데 주은이가 좋아할 만한 게막 이렇게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은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1: 네.
0: 야,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아버지, 아버님?
2: 네,
0: 어떻게
2: 여보세요?
0: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2: 네.
0: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알고는 있어요?
1: 알고는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아빠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좋아.
1: 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3. 맞다. 중3 맞네. 자,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응?
1: 아니,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못 갔던 것
0: 오케이,
1: 같아요.
0: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예.
2: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1: 네.
0: 예. 자,
1: 네.
0: 아빠.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준아. 아빠가 사랑해.
1: 나도 사랑해.
0: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한번
1: 네.
0: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0: 응.
1: 아빠, 근데 내가
2: 네?
1: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2: 그래.
0: 와, 우리 주은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약간
0: 살짝살짝 나갔군요.
1: 반사적으로. 네.
0: 살짝살짝 나갔어.
1: 네.
0: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1: 네. 네.
0: 이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주은이?

0: 네,
1: 그쵸?
0: 좀 나가 볼게요.
1: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 봤어요?
0: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1: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거기
0: 네.
1: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0: 네.
1: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0: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1: 안
0: 다녀요.
1: 다녀요.
0: 네.
1: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자,
0: 네.
1: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0: 네.
1: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2: 항상 그냥 주은이가
1: 예.
2: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1: 예.
2: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1: 네네.
2: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그래요. 우리 주은 자매.
0: 네.
1: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우와. 네.
1: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0: 우와.
1: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0: 와.
1: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0: 와,
1: 근데
0: 감사합니다.
1: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주원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0: 네.
1: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0: 네.
1: 혹시 주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0: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1: 네네.
0: 저 꽃들도 좋아요.
1: 꽃들도.
0: 네.
1: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0: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1: 예.
0: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1: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그쵸?
0: 네. 네.
1: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0: 감사합니다.
1: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1: 자, 두 분이
2: 감사합니다.
1: 이제 인사 나누시고.
2: 엄마
0: 아빠
2: 아들 자주
1: 안녕.
2: 보자. 사랑해.
0: 사랑해.
1: 주은이 라면 불어가지고 큰일 났네. 에?
0: 괜찮아요.
1: 주은이 빠이빠이.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 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 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은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0: 근데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를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누군가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마음 한편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설렘도 있고 서툴렀던 모습도 있고 무엇보다 그때만큼은 참 순수하게 한 사람만 바라보던 그때가 있었죠. 신앙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처음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 처음 찬양이 가슴을 울리던 시간. 그때는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도 따지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기회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삶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함께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처음의 감격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다시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8527님께서 샬롬 반가워요 거피디님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도 출첵 해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고 저는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이 무더운 여름 열심히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527님 서머 스페셜 고고 외쳐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새로운 코너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84님 샬롬, 오늘도 일하면서 믿음으로고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서머 스페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시간 일하시면서 함께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쌤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772님께서 믿음 남겨주시면서 오늘부터 찬송가 한 달 필사할 거예요. 필사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코너와 연결이 됩니다. 수요일은요,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는데요. 찬양 타임머신 코너로 함께합니다. 매주 한 시대를 정해서 그 시절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전했던 찬양, 또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목이 터져라 함께 불렀던 찬양, 그 시대를 대표하는 찬양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함께 했던 믿음의 추억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소, 또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으로 마음껏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헵시바의 찬양하세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와 앱을 통한 채팅을 기다립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찬양 타임머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타임머신, 매주 하나의 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랜만이다. 이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그런 반가움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로 떠나게 될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찬양 타임머신이 도착한 곳은 바로 1980년대 복음성가의 시대입니다. 기타 한 대만 있어도 모두가 함께 찬양했고 또 악보 한 장을 돌려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절. 화려한 무대는 없었지만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가득했던 그 시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실로암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이 찬양 잘 아시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이 찬양, 오랫동안 집회와 예배에서 많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왔는데요. 지금도 첫 소절만 들으면 함께 따라 부르시는 분들 참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추억의 찬양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떠오르는 그 예배, 또 수련회, 혹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타임머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하나의 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980년대 복음성가의 시대를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 찬양 실로암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님의 찬양에 이어서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음성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좋은 선 김종섭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8527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도 함께 나눠주셨네요. 또 학창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나누실 은혜와 묵상들이 함께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윤영주의 음성으로 예수 믿으세요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어질 1980년대 복음성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와 앱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타임머신 여러분들과 함께 1980년대 복음성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가득했던 그 시간 함께 추억하는 귀한 시간 됐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시대별 찬양을 함께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7월 7일 화요일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여러분들과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함께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또 믿음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손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삶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렘과 순수함이 오래도록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 처음 예배드리면서 기뻤던 그 마음, 처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품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합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요. 바람을 잘 막아주고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둘 더해주면요. 어느새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큰 불이 되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다 있다. 그 불씨를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키며 살아갈 것인가가 다르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그 불씨를 살아나게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를 능력의 불꽃으로 크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내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노웨이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 일부분 나눴는데요. 이후를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겠어요? 이런 질문이었겠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 안에 있는 기드온 자신도 몰랐던 힘을 보고 계셨어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 힘은 기드온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능력도 집안의 배경도 아니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아,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작아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불씨 같은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손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자기계발서 같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 나의 교회, 우리나라와

오늘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더 세우고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었는데 아, 이 두 곡의 찬송 부르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아,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라. 가서 구원하라. 이 명령에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아갈 수 있겠죠. 아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4821번이 며칠째 긴장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고 믿고 담대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다녀올 중대한 자리 어떤 자리일지 궁금한데요.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남편이 몇 달째 구직 중이라고 0249번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힘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얼마나 남편분 본인은 더 마음이 졸이시겠어요? 네, 이때에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같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6354번님 새벽마다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멋집니다. 몸도 단련해야 하지만 믿음도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며 몸도 마음도 영도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마다 뭔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출근이 기적이다. 미라클 모닝 출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래요. 아무 네 미라클 모닝. 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또 운동 말씀으로 깨우시는 분들 너무 멋지고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 2545번님이 이런 고백 주셨어요. 흙수저 중에 제일 하위층인 저에게 흙수저 중에 제일 하위층이다. 아 근데 그런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이 또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극히 약한 자. 집안도 별로고 그 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8865번님 주님의 숲 신청 주시면서요. 오늘도 성령 충만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7542번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1664번님 매일 힘찬 라디오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승리의 이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 덕분이죠. 할렐루야. 어느 날

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힘찬 라디오 쭉 같이 했는데요. 오늘도 혹시 스스로를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꼭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주님이 보내셨으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또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주기도문 두 분으로 주기도는 암송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델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가는 학생은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학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면은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될 가장이 회사에 가는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먼저 돼야 나머지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결정을 하고 거기 따라서 다른 것들은 다 내 뒤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 뒤로 가도록 다 뒤로 보내야 내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여기는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현재에 기도해야 될 것, 과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그러면은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현재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다 당연히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이면서 하루 양식을 먹어, 하루 양식. 안식일 되기 전만 이틀 분을 끌려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 안 해도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 다 주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고 주님의 날에 다른 볼일 보라고 하고 결혼식 하고 다 돌아다니면은 그 다 헛방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지키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 주님의 날을 쉬면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살아도 인생은 결국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습니다. 사람은요, 수십 년 먹을 걸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먹는 거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잘 사나 뭘 사나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려도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지만은 그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을 다 믿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형통하게 할 줄로 믿고, 여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거 주면요, 골치 아픕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침마다 날마다 따끈따끈한 만나 주는 거지 최고 좋습니다. 짊어지고 갈 이유도 없지.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제라도 누가 어떤 분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시골에 살 때 부자들이 있어, 부자들. 부자니까 밥은 좀 잘 먹지. 살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 이 밭에 일하고 나면 비가 오면 또 집이 설거지해야 되고, 비 오고 나면 또 풀어놔, 풀매야 되고, 농사 많아가지고요, 부잣집이지만은 그 부잣집에 사는 사람이요, 손톱이 다 달린다니까. 놀러도 못 가. 어떻게 놀러러 가요? 복숭아 나면 복숭아 떨어야지, 약치해야 되지, 깨밭에 가야지, 고추밭에 가야지, 보리 심어야지, 벼 해야지, 들깨 심어야지, 콩 심어야지, 거두어야지, 고구마 캐야지. 1년 내내 비고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놀러는 잘 갔다니까. 나를 얻고도 갔습니다. 왜?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문이 농어처럼 다오

타오고 하면서 먹으려고 해도 결국 인생은요 다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서 먹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거 모아놓고 사는 사람은 3일 거 있는 거 감사가 잘 나옵니까? 3일 거 들고 다닐 광야에서 요 10년 먹을 거 들고 다니라 그랬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뭐 하려고 10년 먹을 거 줍니까? 매일마다 안 주고 다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며칠 양식을 주셨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얼마나 좋아요. 섞어서 걷어와서 딱 먹고 지몽이라 그러면 탁 떠나면 가면 또 하나님 또 탁 주시고 그거 다 데리고 들고 가볼라 해요. 1년 먹을 양식 들고 갈래 해봐봐요. 수송 부대에 서야지 곰팡이 피지 쥐새끼 먹지 바퀴벌레 생기지 얼마나 살기 어렵다고.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안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 주겠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딱 믿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 나가 봐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일평생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없어서 내가 남한테 돈 빌리러 가거나 교회한테 돈 빌리지 않겠습니다. 헌금하는 거 돈 없으니까 빌려서 내가 갚아줄 수 있지만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요 시집오기 전에 장롱에 돈을 재놨다니까. 아버지가 약국을 두긴 해가지고 막 장문 열면은 막 돈이 툭툭 떨어지고 죽겠다는데 우리는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먹고 죽을래도 이놈의 돈이 없다 이렇게가 완전 극과 극이 만났어요. 극과 극이 만났는데 내 사례 받아가지고 절대로 빌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 없으면은 금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랬더니 우리 집 사람은 지가 산모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냥 결혼한 건데 산모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산모 돼서 그래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새벽에도 갔다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납치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에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논노에서 오는 큰 가방 하나 들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친정에 갔다 왔대. 뭐 하려고 그래. 친정에 갔더니 친정에서 언니가 이거 주고 주고 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오라 그러대. 하나님 일용을 해줘 줄 건데 그랬더만 그 다음 또 며칠에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이나 친정을 갔다니까. 한 2학년 때 물어봐야 돼. 일곱 번 딱 쉬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믿어야 주지. 그러고 난 다음 일곱 번 가고 난 다음에 다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요. 수정이 한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봐요. 앉아요. 그 봐 일어나 앉았잖아요. 왜 안 씁니까? 내 말을 뭐 한 겁니까?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하라 그러면 아멘으로 진짜하고 하나님 일용을 하시고 그러면 진짜 일용을 하시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도 준다니까. 광야 생활을 가는 사람들이 어이 김건사 한 달 뒤에는 뭐 먹고 살지? 광야 생활 가는 사람이 어이 박창로 두 달 뒤에는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오늘도요 사람이 달라지고 문명 세계화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따끈따끈한 인생을 살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온 과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지은 죄는 과거에 지었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조건을 붙였어요. 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기도의 조건이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를 받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건 누굴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형통하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죠?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이 용서의 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님, 우리가 몇 번 형제를 용서하면 잘할까요? 하나님, 만약에 일곱 번을 용서하면 잘한 거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부도가 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왕이,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걸 일단 안 받기로 하고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을 붙들고 니는 왜 내 빚 안 갚냐 막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왕한테 일러바쳤잖아요. 왕이요, 당신은 저 사람을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그를 불러서, 네가 그래 했다면서, 나는 너에게 탕감을 해줄 거는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모든 걸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용서의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하자. 용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누가 용서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했죠. 왜 아버지가 용서합니까? 탕자는 용서를 못해요.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야 되죠. 용서의 주도권을,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만델라가 왜 위대합니까? 27년 8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서 자기를 억압했던 그 백인 정권, 드디어 감옥에 풀려나오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 사람들이 흑인연합연맹에서 백인들을 다 추방시키라, 죄짓고 흑인들 죽인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복수에 차서 울부짖을 때에 만델라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면했습니다.

그럴 때는 흑인들이 흑인 연맹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이 얼만데? 우리가 손해본 것이 얼만데? 억울한 것이 얼만데? 그러나 만델라는 물러서지 않고 모든 사람을 100%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 정권의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삼아서 함께 갔기 때문에 남아공은 내진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으면은 상대편을 다 잡아놓고 감옥에 놓고 재판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다음에 또 그 사람 다 반대가 정권 잡으면은 또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경제 생각하지 않냐고 또 반대파 잡아놓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누군가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먼저 한번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해버리자 이게 끊어지는데 다 자기 억울한 걸 생각하고 아무도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라가 반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쉬워집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되고 불에 태워 죽고 기름에 빠져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복음으로 다 정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자들도 대모하거나 억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당했지만은 그들은 용서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행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행사했어요. 스데반이야 저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 신자들도 죽을 때 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래 죽었어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핵무기도 없이 창안자로 서지 아니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꾼 것은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으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억울했던 것들, 그때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신앙은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 플러스 뭐라고요? 생활입니다.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누가 뭐 말을 하면은 목사님 억울합니다. 누가 얼마입니다. 장로님 억울합니다. 권사님 억울합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스려 욕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거 정말로 믿으면은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욕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경대로 거꾸로 살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듣고 공부는 그래 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아이고 오늘 근사님을 만났더니 그 근사님 내 제자반에서 이야기했는데 뭐 근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왜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면서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용서해주고 네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요 억울한데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는데도 억울합니까? 억울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개개인이 누구든지 간에 용서의 주도권을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해버려야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한 것은 냈는데 억울한 건 냈는데 내가 왜 해요? 당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버려야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뜨겁고 헌신적이고 눈물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우리 구역 예배 와가지고 매일 내보고 오 예배 오라 해가지고 골 때려 죽겠네. 안 가지고 대답은 다 해놨고 이렇게 하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왜 재미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어 자기는 몰라도 더요. 시험 안 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다니, 천국에 가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 선수하면서 이 시민권 받으려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하고 도망다니고 어렵게 했는데 이 드디어 시민권 받는구나.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시민권 선수 끝나고 시민권 선수를 받고 표를 받고 나면은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가족들이 축하를 해주고 파티하려고 다 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냉소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복을 모르는 그 시험에 빠진,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걸 테스트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합격을 하면 복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1년 뒤에 고문 시험 있는 게 낫겠습니까? 한 달 만에 고문 시험 있는 게 낫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1년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겠습니까? 다음 달에 있고 매달 있는 게 낫겠습니까? 매달 있는 게 낫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있다가 시험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라. 시험이 올 때는 또 시험이 있구나. 이번에는 합격을 해야지. 이번에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또 시험. 시점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고난을 내게 해서 멀리하시고 고난아 오면은 내가 너를 타고 넘어가리라. 담대하게 나가야 시험도 놀라서 아주 새끼한테 갔다 큰일 나겠구만 이거 아싸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래 도망갈 건데 시험이 시험 오지도 않는데 올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고 있으면 조건은요 가기만 가도 죽겠고 내가 그래도 시험 본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성도를 시험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마귀가 왔잖아요.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네가 하나님 아들을 뛰어내리라. 막 기적을 행하라. 이런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을 테스트도 이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시험이 없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기들 구원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 시험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하다고 밤도 많이 막 저녁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요 죽인 데다고 도끼 들고 와서 얼마나 많이 해서 내 시험 한 번도 안 당했어요. 하나님 군대에서 3,400원 월급 받고도 특공대 가서 죽어라 얻어맞고 까닭없이 매일 저녁에 30대, 36대 매일 맞고 머리 깨주고 온갖 일을 다 당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몇 대 맞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누가 쳐들어와서 막 저를 때리니까 우리 윤자노님이 와가지고 말리라 그랬는데 말리지 마라 그랬어요. 아 군대에서는요 엎드려 맞춰가지고 물풀이 나무 해가지고 이 새끼 딱 한 대 때리면 그건 아 할 수 있습니까? 아 했다가 아 이 새끼 봐라 더 때리지. 그런데 뭐 술 먹고 와서 뭐 몇 대 때리는 거의 아프지도 않아지. 그게 뭔 문제라고.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저를 때린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랬더니 지가 미안해가지고 한 마을 사람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전도를. 시험은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여러분들을 모함을 했든 뭘 했든 뭘 했든 뭐 전화하고 어떻게 했든 뭐 했다니 누가 뭐 했다니 누가 뭐 했다니 아무는 어떻습니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잘못이 없는데 그럼 그냥 놔두세요.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되 그 내 문제지 절대로 시험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내가 믿음이 약한데 이때 시험이 때가 복받을 테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살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国위해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0: 보응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의지는 무엇일까요?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순종도 의지로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큰 계획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을 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가 아닐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지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성령께서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죠. 이 결정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 혈육의 조언 모두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요.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다고 택하셨나요? 한 주의 중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오늘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는 것, 아무렇게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겁니다. 이 결정 앞에서는 다른 어떤 의견도 또 가족의 조언도 잠시 내려놓아야 하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결정이니까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 저녁의 문을 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수요일 저녁, 오늘도 변함없이 시원한 찬양의 릴레이로 함께합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저는 멘트를 조금 줄이고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든지 듣고 싶으신 찬양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저는 수다쟁이 션디는 조금 말을 줄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말이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 아무튼 세 가지 선물은 변함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은혜 오프닝. 특별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받아가셔서 은혜 누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캘리그래피 작가님인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선물은 모두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행저질라와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보내드리는 풍성한 선물도 오늘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괜찮죠? 출석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다섯 분께 달콤한 벌꿀 스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아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 곡 들려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의 예수 따라가며. 3874님, 부산에서 듣고 계신 3874번님의 신청곡이에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6시 20분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아, 한병호가 피처링한 조수정의 부르심 따라,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은 387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많은 분들 아멘 외쳐주고 계십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네요. 5093님, 8625님, 우리 단골손님 6089번님도 오셨고요. 9673님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9673님, 2545번님도 오셨고요. 5409님, 0217님, 2251님 모두 아멘 아멘 외쳐주셨습니다. 용인 천국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들어요.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8849번님, 와, 이 맨발 걷기가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요즘은 뭐 유리 조각도 있고, 조심하세요. 괜히 높아심에 네 다치지 마시라고 기도할게요. 또 앱으로 듣고 계시는 059님, 5290번님도 오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6206번님께서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주의 가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찬양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날씨가 너무 좋네요. 2545님. 네, 이 서머 스페셜 특집 스폿으로 우리 오다인 리포터의 낭낭한 음성 들려드렸는데, 네, 극동방송의 날씨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 찬양도 여러분 신청곡 중에 한 곡인데요. 와, 매일 이 신청곡을 어느 분이 보내셨는지 기억하고 찾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참 많이 신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055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이소박이 다부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내 마음의 한자리, 국제 윙윙스쿨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아 이게 리듬 맞추기가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선물 보내드리기 위해 준비한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했죠. 말씀 엽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오픈북입니다. 자,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각자 원하는 신을 섬길 것. 2번 오늘 섬길 자를 택할 것. 3번 결정을 미루고 기다릴 것. 자 다시 한번요. 1번 각자 원하는 신을 섬길 것. 2번 오늘 섬길 자를 택할 것. 3번 결정을 미루고 기다릴 것.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비타민 선물. 이 아니죠? 아, 오늘 벌꿀스틱 드리기로 했는데 뭐 조금 더 추첨해서 제가 비타민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저질라 마치기 전에 정답 발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정답은 2번 오늘 섬길 자를 택할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쉽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Today, right now.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제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가 우리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우리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진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당시 유대력으로는 유월절 명절에 행했던 유월절 만찬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한 최후의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탈출하는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또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막 떠날 것 같은 채비를 하고 먹은 것이 유월절 식사였고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다시 80세에 돌아와서 왕궁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임을 각성한 모세가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한 것이죠.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장정만 60만이 되었는데 전체를 따지면 한 200만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많은 인구가 갑자기 이집트를 떠나면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몰락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쉽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차례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끝끝내 말을 듣지 않자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 집안 모든 장손이 그리고 또 집집마다 있는 짐승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외 말을 준 거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예배하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게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가 보낸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 넘으시고 패스오버 데이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는 날 파스카라고도 하죠. 히브리 말로 유월절입니다. 또 이때는 애굽에서 고난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쓴 나물과 맛없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무교절은

민족 해방 기념일이요, 구원 기념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명절 만찬 때에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이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부어질 피다 라고 하시며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첫 번 유월절 때 양의 죽음과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한 데서 건져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가 살찢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표시로 성찬의 떡과 잔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림자요 예표였던 유월절, 그 유월절이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예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예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앞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얀 건물로 지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 와서 니네들은 왜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하고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해요.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고 유월절 예식도 필요 없어졌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성찬 예식으로 충분하고 매주일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표가 필요 없습니다. 본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큰 절기는 맥추절이었어요. 무교절, 즉 유월절 때 처음 익은 이삭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면 77, 49, 49일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이때 밀을 추수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맥추절, 77절, 추수절 다 똑같은 것이죠. 또 이날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는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가부가 뭐라고요? 함께, 누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막, 성소가 있는 곳, 또 성전을 가리키겠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추수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더 이상 광야 유랑 생활이 아닌 파종하고 추수하여 그 열매를 직접 먹을 수 있게까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자기들만 하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절구하고 축제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 칠칠절, 초실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있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미리 명령을 한 겁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씨뿌리고 추수해서 먹고 살게 될 터인데 그때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밭 갈고 씨뿌리고 우리가 추수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에도 씨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사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맥추절을 미리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다가 추수하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구원의 날 유월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50일이 되는 77절 맥추절도 기억하라

가여 지키라. 출애굽 이후 큰 구원 이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첫 수확에 이를 때까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광야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종할 씨를 주신 분도 파종할 땅을 주시고 개간하게 할 힘도 주신 분이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것을 생각해서 그때 너희들이 먹고 살만해질 때 너희끼리 먹고 마시지 말고 주변에 노예로 사는 자들, 레위인들은 물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추수감사의 날, 은혜를 기억하는 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날, 모두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맥추감사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은 이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이 아닌 오순절. 구약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는 걸 봐서 아마도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사이가 한 400년간 되는데 소위 중간 기간에 유대인들이 오순절로 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오순절은 맥추감사, 추수, 축제의 날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부여해 주셨던, 시여해 주셨던 그 오순절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왔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동네에서 쓰던 그 외국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시골뜨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살던 동네에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각국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쓰던 언어로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죽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의 설교 막 빠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순절날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은 더 이상 첫 추수에 감사하는 날, 율법 받은 날을 넘어서서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로부터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더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율법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맥추 감사절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단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에는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는 미국에 가보면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이라고 있어요. 이들은 성령 강림한 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해서 교단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이 7월 첫 주간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올해 교회력으로 계산한다면 맥추감사절은 유월절, 즉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5월 24일이 맥추감사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성령 강림일은 그날로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맥추감사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전반기 감사를 드리는 날로 이날로 정해서 지켜온 것 같습니다. 어찌했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맥추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또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유월절, 맥추절 또는 수장절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귀찮게 이런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이런 기념일, 절기가 없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유월절을 보낼 때에 민수기 28장에 보면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일주일을 지키는데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간 날 뭐 광복절, 제헌절 무슨 날 되면은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노는 날이다. 그렇죠? 신나요. 근데 왜 놀지? 무슨 날이라고 한 번 더? 아, 개천절이다. 무슨 제헌절이다, 광복절이다, 이런 말을 3.1절이다. 그래서 이런 날을 정하셔서 성회로 모이게 하고 또 쉬게도 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7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간 고난 당했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더 기억하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하면서 주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무엇보다도 매 주일마다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지만 우리는 더 로즈데이, 주의 날, 주가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물론 마치 의식이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의식 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예식, 기념일, 절기를 통해서 망각하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또 결혼기념일을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이 쓸데없는 절기가 아니라 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6월절이 구원기념일, 해방기념일이었다면 맥추절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을 때 그 감격도 중요하죠.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길을 걷던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짓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40년 광야 여행 중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유랑생활을 마치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정착 이후에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도록 도와주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첫 수확이 생겼을 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수확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7월 첫 주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 살게 하신 은혜,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가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 맥추 감사절인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 명절, 규례가 없으면 감사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런 절기가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할 때 오늘도 기도하고 식사하셨죠? 맨날 먹는 아침 때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세 번 먹으면 세 번 계속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오면 또 기도하고요.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달 십일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표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도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이 감사를 새롭게 하려고 77절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하지만 온종일 쉬면서 또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또는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감사의 표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도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일상의 삶에 함께 해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 꼭 말로 해야 되나가 아니라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도 함께 가서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추수감사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 받은 것에 감사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한 날로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낼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한 성도는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디게 해달라.

0: 달라고 오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부친께 여쭸어요. 아버지 언제쯤 되면 새벽 기도가 편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난 한 번도 안 편했어 그러더라고요. 37년 목회하면서 4시만 되면 따박따박 일어나셔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본인은 야행성이랍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운 거고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일어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새벽 체질이 있고요, 야행성 체질도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실 분은 밤에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유는 직장이나 공부나 다른 일들 때문에 저녁에는 다 오라고 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 시간은 본인이 뭐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 게으른 것 빼놓고는 본인이 마음먹으면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동네 살면, 그렇죠? 내일 새벽 못 오실 분 손 흔들어 보세요. 여기 온 분은 내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이때 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새벽에 뭐 기도 개근했다고 무슨 기념품을 주냐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석 체크를 다락방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름을 봅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 이름도 보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만나면서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개근하고 난 다음 기념물을 받고 나면 거기에 주제도 쓰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지, 이런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같이 밥 먹었던 것, 커피 마셨던 것, 또 가서 잠만 잤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은혜 받은 것,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행복했던 시간 기억하려고 사진 맨날 찍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가면 사진 찍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기념물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특별한 절기, 특세의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에는 더 감사하고 성령 강림절에 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평소에도 감사하고 평소에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만,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평소에도 부흥을 사모하지만, 특별 새벽 부흥에 이런 절기를 정했을 때 더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이 더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일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제가 여기 쓰여있죠. 우리가 기뻐할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웃고 즐기고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고 별것 아닌 것 좋아하는 그들과 달리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 즐거움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념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즐겁지 않고 날 보는 다른 사람도 환하게 만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나도 즐겁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 즐거움을 소개하는 부흥을 전념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괴로울 때도 주를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셨음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지금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각들, 닫혀있는 관계들, 여전히 메어있는 마음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위에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주

생방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시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0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짐니의 오신시라 신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언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뭐 현재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났던 때,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났던 때, 결혼할 때,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낳았을 때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이 어머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 영화에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퀸이라는 인물인데요. 급속히 늙어가는 병과는 달리 노인 얼굴로 태어나서 아기 얼굴이 되어 죽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벤자민. 그 버려진 고아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여 평생을 키우는 흑인 여성이 퀸입니다. 그 퀸이가 벤자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때까지 휠체어만 타던 노인아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도 생깁니다. 평생을 양로원에서 섬기며 벤자민이 청년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 낙타 무릎이 되도록 중보 기도한 어머니 퀸이.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벤자민은 전쟁 가운데도 살아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얻습니다. 생로병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늘 기도해주는 이 땅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벤자민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귀하죠? 어머니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구합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며,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간구들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배경들은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기록된 시간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그에게 변함없었던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역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월십 밴드의 곡으로 In Your Presence, 이어서 그룹 멀시미의 곡으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Sheila Wills의 곡으로 영국의 Celtic Worship송이었죠. His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네 곡을 골라봤는데요. 맨 처음 들으실 곡은 레니 르블랑과 레이첼 윌슨의 듀엣곡으로 주님과 같이 There is no one like you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호산나 앨범 Army of God 중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Yahweh is holy, 그리고 랜드 버틀의 곡으로 Holy and Anointed On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곡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In This Tried Over를 보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머리만 뉘어도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변함없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1편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로 오늘 이 밤, 이 저녁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Evening Praise 오늘 밤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채워서 찾아왔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들을까요?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이어지는 찬양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Always with me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제이 워십의 Always With Me,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벳의 주님과 호술가를 거닐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밤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은요,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드리 아사드가 부르는 Abide with me, 그리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과 함께했습니다. 오드리 아사드가 부른 Abide With Me 그리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가 띄워드렸어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프 넬슨의 연주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에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member You, Guy Penrod의 Through It All, Stephen Koshepman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키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악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기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남과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어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6: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0: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덕하고 서덕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2: 계속 듣게 되니까.
1: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2: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0: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2: 네.
0: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2: 네.
0: 또 맞아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2: 어떤 방향도 이런 교육, 달라지고
0: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3: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2: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1: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4: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2: 우리가 네. 네.
4: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2: 네.
3: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네.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 네.
1: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좀 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 것 같습니다.
2: 네,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0: 진짜.
2: 같아요.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네.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성도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1: 네,
2: 드네요.
1: 맞아요. 네.
0: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2: 맞아요.
0: 들었습니다.
2: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0: 네.
2: 이야기신 것 같아요.
4: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그

0: 시선으로 바라봄이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동 아카데미를 진행을
2: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해 주신 상황이죠.
1: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1: 네.
3: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0: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장관의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뤼셀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의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에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 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0: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와침버 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0: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도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찬양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

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지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사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 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0: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웁는 거죠. 하나님을 배웁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이 밖에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광개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광개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차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K

찬양하는 자의 삶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으면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요. 내 삶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그럴 때만 기뻐하고 그럴 때만 행복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서 재미도 없겠지요.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찬양하는 자의 삶이 기름지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써머 스페셜 찬양으로 함께 하시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우물에 생수가 가득 차서 만족하길 원하시지요.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노력하지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에게는 항상 목마름의 우물이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지금이 좋다 하다가도 금세 이것만 더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우물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 함께 하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가져가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가람이 영적인 생수로 채워져서 충만해집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고요. 주 앞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 나누면서 찬송 썸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찬양하는 삶을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귀한 찬송이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여가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여자 프로골프 선수 유혜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KPMG 세계 여자 골프대회에서 15타차로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15타차로 치다가 우승한 것은 이 대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2% 우승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우승 소식이 돌려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승 상금만 195만 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갖고 30억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 자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갖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죄가 우리 평생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 재수가 좋아서 병을 잘 고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심장이 오져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매일 모든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우리의 좋은 집도 차도 내 부귀 명예 영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이 딱 한 가지 가져갑니다. 찬양을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피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부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우리들이 부르짖었는지 예배 때마다 그냥 기도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의도로 처음 이사와서 그때는 여의도 덩그러미 이 건물 하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의사하고 저쪽에 시범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스가 와서 마포대교 입구에 놓고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마포대교

때부터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추운 겨울 강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때 순복음교회 걸음들이 다 빨라졌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막 건너오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강교 속에 예배 드리고 눈물 고물 쏟고 또 예배 끝날 때는 예배 끝나기 전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섰다가 예배가 끝나면 확 몰려들어가고 몰려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엊그제 모습인데 요즘 옛날 같지 못해요. 풍요해졌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은지 사소한 일에 원망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해야 될 그 우리들의 삶에 이 못된 유튜버들이 나쁜 얘기들만 갖고 막 물고 뜨고 싸우고 완전히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가르기는 얼마나 심한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냥 막 죽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영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 상태가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10편 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 열정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충만했는데 어제부턴가 그 열정,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사선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입사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대의 살인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이분 이야기를 다 잘 압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은 부대 대대장을 복수심을 갖고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를 쳐서 죽인 이 사람인데 그 한국을 충격으로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버릇이 나빠서 자주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는데 24살에 1961년 10월 달에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제301 병기대대 박병희 중령 관세 넘어들어가가지고 명태와 구두 두 켤레를 훔쳐서 나가 달아났다가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중령에게 얘기를 해서 박중령이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습적인 이 도범이에요. 여기서 뭐 훔치고 여기서 뭐 훔치고 해서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육군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몇 개 뭐 훔쳤다고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갖고 자기 애인을 찾아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난 전과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모점에 가서 도끼를 사가지고 박중영이 살던 관사를 며칠 동안 살피다가 술을 잔뜩 먹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그 담요를 넘어들어가서 그지 구절 잘하니까 넘어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이 중령 부부와 세 자녀와 가정부까지 다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있는 그 박병희 중령인데 박병희 중령하고 같은 그 동기로 아주 절친한 그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돼서 왔어요. 새로 부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박중령인 줄 알고 다 죽여놓고 나서 뉴스라고 보니까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 박병희 중령을 죽였다고 도끼를 품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갖고 군사재판에 해보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뭐 감옥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제사들을 둘 패고 난리를 치고 너무나 거치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살인마 거쳐 아무도 가지 마라. 하루는 구치소장이 순찰하러 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려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름을 다 찔러가고 눈을 찔러서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하던 대한성서공회 안국선 집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고재범 예수 믿고 천국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놈을 왜 찾아왔냐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본 앞에서 찍고 던지고 근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성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구치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 생겨야 됐다고. 그는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수자들에게

0: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 당할 때까지 석 달 동안 2,000명 제정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저들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총살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쥐고 숨을 거둔 후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였지만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 찬송을 하늘경을 돌리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몰락큘 라이브.

ETF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화학 용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단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초기 때 사람들은 비대면에 열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능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3,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원만큼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대에 맞춰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높고 이탈자들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몰라큘 라이프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불신자나 새신자를 초청할 장을 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께로 한 걸음씩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되게 이제 큰 결정을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꼭 바꾸겠다, 꼭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결심이 우리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작심삼일로 무너지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참 결심이 약하단 말인가 생각될 때도 있죠. 이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삶은 한 번의 어떤 거창한 거대한 그런 결단보다는 매일의 아주 작은 그런 선택이 쌓여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의 변화는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동양의 지혜자도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그런 성어가 있는데 큰 쇳덩이도 그 돌멩이를 계속 갈고 가르면 작은 바늘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었는데 뭐 같은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목표 성취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를 이 대개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매일의 그런 습관과 그런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런 목표. 우리가 올해 이게 반년을 힘있게 달려왔는데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가운데 어떤 그 목표를 점검하며 그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목표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한 번에 뜨거운 체험이나 감정적인 그런 결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말씀 묵상, 큐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와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의 이런 작은 반복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가 되고, 또 그것이 내면이 바뀌게 되고, 그 반복이 삶의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도 계시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야말로 또 장인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 성대를 또 트레이닝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이만큼 기량을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수많은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계 대표적인 그런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한 차임 표시가 있어요. 뭐 여러분 호불호가 있어서 뭐 다른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임 표시하고 신혜라 씨가 있는데, 이들 부부는 자신이 낳은 그런 아들 외에 두 딸을 입양해서 잘 키운 그런 가정으로도 또 유명하고, 또 차임표 씨는 그런 삶의 습관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또 운동하고 이러한 그런 모든 습관들, 또 밤에는 그런 SNS나 뭐 인터넷 이런 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빨리 그거 내려놓고 또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이 이 읽고 책을 읽고 또 이분이 또 쓰는 그런 습작의 습관이 있어서, 이분의 어떤 뭐 어떤 소설이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이 교과서로 채택된 일도 있었잖아요. 뭐 아신 분들은 압니다만 그것을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쓰기와 읽기 그리고 운동하기에 대해서 이분의 어떤 핵심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 보통 사람도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운동하기가 그의 어려운 시절을 다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버팀목과 기초 체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족들이랑 가서 고학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 덩치 좋은 흑인 셰프를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건장하고 건강한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당시에는 아마 이 차임표 씨가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물으니 팔굽혀펴기를 1000번을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굽혀펴기 1000번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뭐 20번 하고 50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완수하면서 또 유학생활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민자 생활이 녹록치 않은데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또 보내고, 또 한국에 오게 되어서 MBC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았는데, 이분의 어떤 성실과 또 뭐 언어 구사 능력과 좋은 체격과 이 훈남의 그 외모가 합력하여서 그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하고 드라마에도 이 캐스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그 실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좋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험난한 사명의 과정을 완수하셨으면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일터에 이 말씀, 벽걸이를 걸려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범사에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습관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습관화하고, 기도하기를 습관화하고, 감사하기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의 습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이 장막절의 예배 시에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아삽 자손 이 제사장이 있는

선도했던 전단부의 그 감사하라라는 것을 선창으로 부르게 되면 후렴구로서 담례하듯이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에 대해서 영원함을 같이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찬양은 이 감사의 고백은 제사장과 특별히 제사장, 즉 영적 지도자와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감사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즘에 현대에 그런 많은 CCM들도 그렇지만은 흑인들의 특별히 그흙 많은 리드미컬한 그런 흑인 연가나 또이 블루스 계열의 그런 찬양들을 보면 중간에 흑인들이 특유의 그런 아프리카 리듬으로 또 찬양을 하고 이 독창을 하는 이 보컬자가 앞에서 이게 노래를 하면 이 합창자들이 함께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콜앤 리스폰스 이 답가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또 흑인 특유의 그 창법은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독특한 또 은혜로운 그런 창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도 그것과 무관하지 아니하여서 이 감사 찬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특별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입으로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 올해 그런 중반까지 지나서 이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더욱더 이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노랫말을 엮은 이 찬양은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그래 곡조가 붙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것이 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독창이나 이런 합창으로 노랫말로 표현 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있는데 시인들은 이 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상이 떠오르겠죠. 그렇지만 그냥 평상시 지나가는 그런 뭐 감사절개는 있으니 꽃이 있네. 그러면 그냥 꽃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보고 뭐 작곡가나 그리고 시를 만드는 시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수많은 시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그래서 그 시에 대해서 본인의 시의 그런 창작과 본인의 시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를 길거리에 버려진 것들, 사소한 것들을 주워다 쓰는 시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인됨을 좀 폄하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맞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버려지기 쉽고, 사소한 것들, 그런 일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인의 그런 감수성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로 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감사라는 우리 가운데 것이 있지만은 그 감사의 가치를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의 언어로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그것을 우리 입 밖에 나오게 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나의 악한 습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마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회중이 동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을 반복할 때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여호와께서 선하신 것까지 제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처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합격. 예, 하나님이 합격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거라기보다. 그래서 이걸 26번 반복하게 되면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슬픔의 본래론가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듣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음이 고조되면서 나오잖아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되면 그게 빵 터지거든요. 감사도 우리가 1절, 2절, 그리고 26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 충이 나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도 천국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그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를 습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 찬양의 언어는 함께할 때 그 감사가 터져나가게 되고 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마음에 감사는 있지만은 그 감사의 생장점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잘 되지 않지만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생장점이 터져나오고 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88개의 그런 부분이 검색이 되고 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36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가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창고 뒤에는 수많은 그런 보화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캐내어가는 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캐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말씀 보면 그 구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의 궁정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외딴 오두막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궁정에 들어가게 되지만 충만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일삼게 되면 마귀와 함께 오두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평수 넓은 큰 대궐과 같은 집에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도 같은 표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뒤에도 계속 읽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견주어 볼 때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고 비교 부러워하는 주들 중에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런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절마다 감사의 그런 소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신앙이 영그러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과 도와주심, 일하심을 보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감사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뭐 자녀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큰 축복된 일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뭐 그런 잭팟을 터뜨리는 큰 일이 없었을지라도 시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올해도 중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자녀의 그런 앞길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구나. 참 어려운 가운데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먹여주셨구나. 채워주셨구나. 일감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고 부모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손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입술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일상에 감사 제목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인자하심의 그 원어는 잘 아시는 그런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으신 사랑,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기보다도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그 백성과 특별히 맺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즉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그 자녀들이 앞날을 계획하고 또 공부하며 진학하며 그 앞날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며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때로는 머뭇거림이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떤 큰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런 선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시간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나 신방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우리 집에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정말 우리의 자녀는 그리고 나는 정말 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실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지도자는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감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한숨 쉬며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대한 그런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자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과 회중들이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앞서 그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선창하고 그 뒤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합창하듯이 온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됨이란 그리고 영적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계신데 우리 믿음의 가장된 이가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을 먼저 입술을 열어서 드리게 될 때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영적인 지도자나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왔다가 사라지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격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내가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 내 자녀, 가족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내 배우자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감사가 부족하고 내가 감사가 메말라서 그 감사가 가족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모된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가 먼저 믿어서 부모님을 전도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누군가 그것이 윗물이 됐건 아랫물이 됐건지 간에 그 감사의 물꼬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섬기게 될 때 그 지도자들 안에서 또 그 리더그룹 안에서 그 순장님 교사들 각 부서 안에서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물꼬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 탓을 하지만 때로는요 그것이 나의 심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불평 원망도 이 전염성이 강하지만 감사가 전염성이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주님 말하시지 않겠어요? 영광 돌리지 않는구나.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거기까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치고 나와서 하나님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입니다. 현재의 형통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그런 응답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조리아의 말씀 보면 감사의 제목과 분위기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5절에서 이 7절까지의 그런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여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에게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에게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연속하는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런 감사 제목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적으셨죠. 그리고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것에 대한 크고 작은 그런 감사, 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의 많은 제목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뭐 출생에 대한 그런 감사,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 또 자녀의 결혼에 대한 그런 감사, 뭐 그런 고백들, 구체적인 그런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해와 달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낮과 이 밤하늘을 주관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뭐 이렇게 드리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멀리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긴장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 또 관계의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과 아웅다웅하느라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만 몰입해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마치 영적으로가 몽골인처럼 먼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시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가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넓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넓으신 하나님, 나의 사사로운 지혜보다 높으신 그런 지혜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시험이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문제가 쉽지 않고 비록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에 캄캄한 그런 막다른 골목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지라도 여러분 그때 감사는 습관입니다. 의지적으로 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비춰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며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의 활동의 반경이 더욱 더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하루, 아주 특별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로 아트가 문을 열겠습니다. 바로 이 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운 좋은 삶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삶,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립니다. 그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로 나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이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부어주는 새 생명의 여러 내용을 탐구하고 경험합니다.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산뜻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좋은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지요. 오늘 하나님의 좋은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네, C5 밴드의 다 내게로 오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흰색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좋은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운이 좋지요 라는 네, 뭔가 웃음이 지어지는 말로 오늘 아트가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운 좋은 삶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복 받은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 그리고 기쁨 오늘 한가득 한가득 오늘도 주님께서 바리바리 싸고 언제쯤 이걸 부어주면 되려나 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로 가득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오늘도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서머 스페셜 시작했어요. 서머 스페셜은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 속으로 퐁당 빠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풍경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 함께 힘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이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 속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던스의 워십,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20분 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키워드가 있어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까지 함께 매일매일 이 여름 보내고자 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썸머 그 첫날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어떤 본문 말씀, 그리고 어떤 은혜 함께 나눌지 기대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소망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 첫날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소망을 주제로 함께 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 글 오늘의 기도문까지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소망이라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시편 62편입니다. 네, 시편 62편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의 키워드 서머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붙잡으면서 묵상하고 또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62편 말씀과 또 잠시 후에 나눌 묵상 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알파인 오메가 영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소망 문자 기다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키워드 서머의 주제 소망이에요. 오늘의 본문 시편 62편입니다. 앞서서 시편 62편 말씀 함께 나눴고요. 계속해서 소망에 관련된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하루는 참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 걱정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 불안의 목소리까지도 때로는 크게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잠잠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오늘의 주제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소망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눈 묵상 글 그리고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나누고요. 계속해서 소망의 찬양 은혜 아니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키워드 서머, 오늘의 주제 소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오늘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소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소망의 뿌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소망을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뜻과 아름답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이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쌍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함께 나눈 오늘의 기도문까지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뎌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세요. 함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이 여름 주제별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문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여름 또 기쁨의 여름 은혜로 스며드는 귀한 여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과 세 번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의 학교 아둘람굴의 비밀입니다. 그 20년 중 가장 어두웠던 7년 아둘람 광야 시즌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다윗의 삶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기브아, 아둘람, 헤브론, 예루살렘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아둘람 시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을 이해하려면 그 직전 시즌인 기브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가 약 18살 무렵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으며 온 백성이 그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잠언 27장 21절은 말합니다. 칭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시험하시느니라. 역경만이 시험이 아닙니다. 성공도, 명예도, 칭찬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역경에서는 버티다가 성공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브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깊은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아둘람 광야입니다. 아둘람은 유다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다윗은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과 3,000명의 정예 군사가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다윗이 약 23살에서 30살까지 7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시절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 인생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약 400명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둘람 시즌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깊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성령의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 신학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울이라는 악한 지도자 아래 그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신학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훈련하는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나를 억울하게 하는 환경,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것이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의 학교로 사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광야 없이 예루살렘의 선한 왕이 될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없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 내 부르심을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도 어떤 환경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멋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거나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하길라 산에서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 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리요? 이 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환경을 이긴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어려움은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둘람 광야의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억울한 상황이 오면 드러납니다. 쓴 마음, 복수심, 미움, 교만, 자기 연민.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광야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내 삶의 사울을 새롭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뀔 때 우리도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를 묻는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피해자에서 훈련받는 자로 바꿔 놓습니다. 오늘 사울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삶의 약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쓴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다윗은 엔게디굴에서 하겔라 산에서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억울함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쓴 마음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적용, 숨은 허물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두운 곳을 보여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쓴 뿌리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소서. 이 기도가 광야를 성령의 학교로 바꿉니다. 저에게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두 분이 저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둘람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의 문제를 보고 계셨던

0: 저는 그날 시편 19편 12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쓴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축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울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부드럽고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으며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겸손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이든 아들람의 굴이든 예루살렘의 왕궁이든 다윗은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이미 성공한 자이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둘람굴의 다윗을 통해 광야가 성령의 학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억울함 속에 있는 분들, 사울 같은 사람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원망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쓴뿌리와 교만을 드러내 주시고,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분들과 가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촌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5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3: 2026년 시작한 제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새해 신년 우리 저녁 기도회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그 첫 주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앙케이트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아마 신흥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단했다. 예, 그리고 참 힘들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죽는 줄 알았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불안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이런 감정이 드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유라시아 대회에 가서 우리 여러분에게 나누긴 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 선교 대회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거기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이 선교하는 그 주변 지역에 드론이 막 우크라이나에서 날린 그 드론들이 주변에 떨어지고 그게 전쟁이 몇 년 동안 3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마치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따라 그냥 한국 가고 싶다. 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걸 봤어요. 사실 그 전쟁을 당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뭐 이런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여파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혹은 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지금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을 예상한다고 할 때 이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하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답답한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참 흉흉한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이 지배를 받는 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 같지

환경은 환경대로 따로,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자기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걱정스럽지만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둡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눈이 감겨있다, 영적 시력이 어둡다라고 할 때 그분들은 뭡니까? 자기 앞에 당장 보여진,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상황, 그러면 당연히 그 입술에 나오는 건 뭡니까? 원망과 불평, 그것이 그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결국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나면서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 네. 6개월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기도 했지만 혹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혹은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력, 그 영적 시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어떤 조건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시력을 재조정하는 새롭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첫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감사한금 드리고 뭐 그건 지나가고 말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고장난 약간은 좀 비껍거리는 혹은 좀 이렇게 안개처럼 자욱하게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거리들을 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감사로 좀 닦아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감사 맥주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한번 신실하게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살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여러분 맥추절은 그야말로 절기는 축제거든요.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우리의 추석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좀 작은 추석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축제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좀 이색적인 어떤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비참한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기쁜 날에, 이 행복한 날에 굳이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하시고 굳이 과거의 그 어둠, 이미 다 물러가고 없는 그 어둠을 왜 들춰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핍이 다 해소되고 우리 손에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이 다 쥐어지고 삶이 좀 평안해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

분명히 패기는 있었어요.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있고. 근데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막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어떤 예, 막막함, 막연함. 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 시절에 저의 눈물,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진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뭐 스케줄,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뭐 그것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닌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그것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다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저보고 지만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됐잖아요. 물론 한 명 장가가서 네 명이 됐지만. 예. 저는 테레비도 없는 집에서 결혼하고 나서 테레비도 없었어요. 그 뭐 가난한 전도사가 TV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달세방에 예, 이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사례 한 20만 원 받으면서 예, 아내와 아이들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뭐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집에 테레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테레비. 저 혼자였는데 둘이 되었다가 둘이었는데 다섯 명이 되었다가 예.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는 다 수지맞은 그런 사람. 이걸 다 잊어버린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 물론 여러분 요새 뭐 맞벌이가 많으니까 예. 상대방이 배우자가 직장 다니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은 누군가 밥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꼭 부인이 해주는 것만 얘기하면 제가 또 이상한 목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웃어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네? 이걸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약간 비틀어질 때 어떻습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그게 약간 옆으로 빗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불평이 나옵니다. 밥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서포트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달 월급을 직장에서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약간만 비그러져도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은혜인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생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생기기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죠. 기억해보면 기억을 잘 알기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광야 땅을 걷는다고 불평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나를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예. 광야 같은 세상 뭐 고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시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것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지금 좀 광야면 어때요? 지금 좀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경이로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좀 채워지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뭐 환경이 더 좋아지고 예. 자녀들이 뭐 다 더 잘 되고 내 사업이나 직장 문제가 더 다 잘 해결되고 통장의 잔고가 더 채워지고 이러면 뭔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왕 내리셔요.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맛있는 게 남이 차려주는 밥이라면서요. 예.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나중에 고기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근데 뭐예요? 나중에 살면서 원망이 생기는데 무럽다고 원망하고요. 우리 애굽에 살면서 늘 고기 먹고 막 살았는데 예,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그럼 물론 나중에 메추라기 주시긴 합니다만 근데 솔직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살았습니까? 종이었거든요. 고기를 구웠습니다. 주인의 고기를 구웠죠.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왜곡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더 풍성해지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면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원망 없고 불평 없고 나는 감사로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필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 이 필터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있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 필터가 망가지고 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잘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언론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기후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뭐 눈만 뜨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고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지진 났다고 이야기하고 예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뭐 엄청난 폭염으로 지금 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사는 것 때문에 줄 서다가 막 예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다더라고요. 프랑스가 그런다고? 예 그래요. 얼마나 크게 더운지 몰라요. 기후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그 과학자들은 또 그 연구하는 분들은 뭐 또 내년 끝까지 이야기가 내년엔 더하다는 얘기를 또 그 내년에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내년은 엄청나답니다. 더위 어떤 여러 가지 위기설 뭐 공포 뭐를 조성하고 이러니까 막 당장이라도 다 끝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많은 무성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실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내 앞가림 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죽고 나면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생기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6년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기억의 필터를 재조정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지나간 은혜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려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힘을 헤아려야 된다. 여러분 기억을 통해서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자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는 그 감사를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감사를 따라 합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77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꼭 감사를 표현할 때 중요한 그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 후반부에 있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이 말이에요.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카운트해보라.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카운트해봐라. 네 손에 쥐고 있는 소유를 카운트해봐라. 찬송가 429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 후반부에 1절 가사 후반부에 보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2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후렴에도 보니까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세어보아라. 그 말에 힘을 헤아려본다는 것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맥주 감사주일 와서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게 뭐 헌금함에 넣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아라.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렵고 힘든 이야기보다 감사한 이야기. 예? 하나님 베푸신 이야기.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역사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 기쁨으로 이야기할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한번 헤아려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고,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함.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라. 이건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겠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혹은 성도들 뭐 혹은 친구들 사이에 누군가의 선물을 한다 혹은 뭐 누군가를 배려해 준다 뭐 할 때 제일 감동이 깨트려진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억지로 할 때, 의무감으로 할 때, 그게 표시가 나면요, 그 배려도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비싼 선물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 깊은 마음.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제가 좀 이번에 비싼 거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 있겠습니까? 물론 뭐 비싼 거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진짜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고마운. 저도 이 마음이 고마울 때가 제일 감동해요. 그 마음이 고마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어찌 가겠습니까? 진짜 관계, 우리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이 얼마나 크냐,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감동이 깨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나왔는데, 물론 뭐 애굽 그 왕이 준 뭐 보물이나 이런 게 좀 있긴 있지만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얼마나 좀 뭐 쓰고 뭐 대단한 지금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거 뻔하게 아시거든요. 그럼 뭐보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는 찬양으로 또 경비 예배로 혹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데, 인색하거나 혹은 자원하지 않는 어떤 억지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예물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맥주 감사주일 지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시고 온전히 헤아려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려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참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참된 감사를 생각할 때 뭐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군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 직장을 이렇게 하셨고 사업을 이렇게 하셨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질병도 낫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내 키도 큰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들 가지고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11절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 이름을 뭐 함께하는 자녀들 혹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여러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맥주 감사절의 기쁨은 혼자 그냥 뭐 우리 가족 나 혼자 뭐 이렇게 기쁘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배부르고 그게 아니고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함께하는 축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이 공동체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라는 거죠. 여기 나눔의 구체적인 대상들 쭉 보십시오. 자녀가 나오고 노비가 나오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은요 당대에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절에 무슨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뭐 무슨 법적인 보호를 잘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첫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축제의 기쁨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쁘고 풍성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그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개인 개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라. 나 혼자 움켜쥐고 내 창고를 막 더 크게 하고 더 쌓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아주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마중물로 주신 거예요. 마중물로 주셔서 이 일 이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잘 쓰임받도록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물론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신 그 사역에는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병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높은 담장 세우고 성벽 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담장 밖에 손을 뻗는 사람 그리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유통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축복의

0: 유통자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 말씀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의 삶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리이면서 또 다가올 6개월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습니다만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 쉽게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요즘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를 낮춰줄 샬롬, 평안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영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 이야기, 따뜻한 감성으로 오늘도 채워드리려 합니다. 오늘 첫 시작을 열어줄 곡, 아주 특별한 명곡 준비했어요. 재즈의 여왕이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깊고 진한 목소리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 소울풀한 감성이 이루어져서 듣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